0: 많이 보여요.
1: 네, 그런 것.
0: 그거 있어요. 아, 예. 아, 그, 아니, 에어로 좀 갔어요.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